0: 사선 도지라가 얘기 동교매 파산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종교지 마메 챙기 파산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와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와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맨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데레라덴 도르지 뷴더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케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큐 미판 편단 대위 집세기 신편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징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류체 개세도 편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
1: You're listening to Calm Radio.

교지 니리 자당 니당 제외 다념 제불라 유린도 네바라 교로지 오마니 비메 오마니 비 오마네 비메 오마네 비메 오마네 비메 오마네 비메 오마네 비메 오마네 비메 오마네 비메 오마네 비메 오마네 비메 오마네 비메 오마네 비메 오마네 비메

0: 시디 구미 가세 세교지 초니 징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세마 이 리체 개선 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 쇼
1: to Calm Radio.

소디 사손도지라가 얘기도 교매 파산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바삼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양 댄디 노르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매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뷰인더라